呢兩位前輩佢嘅氣場咧，我覺得好接近，好似嘅。啊，我好想佢哋兩個一齊遇一下。隔離有尹光，亦都係《守望城》嘅常客嘅新歌啊。你阿爸的無常宇宙，之後翻嚟咧有何老亨啊，直擊世界盃啊。